0: 빵짱 예비죠.
1: 대도시가로 살인 사파이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가가밋 스마라이
0: 빵짱 예비죠.
1: 모다모 필리안 임포르텐 로컬 끝방은 바가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비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죠.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.
2: 조이 마이 돌쇠 가다 조이.
3: 아메 아람은 아누 몽 돌쇠하.
2: 바오 곰코 사우 얍코 초야 바라 막 스윗만 사발라 사코 나우.

0: 빵짱 예리죠.
1: 내가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 온가 가미츠 블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려간 끈방한 바가이 석가루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빨아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아, 조이, may arakomodiras ang kalendaryo?
3: Ano nga klaseng kalendaryo na to?
2: Ang gusto ko kalendaryo nga wala holiday. Parang iyang paghigugma sa akon, wala man pahuway.
4: Papadighay ka sa sarap!
5: Sa tanghali, araw-araw piyesta.
4: Dahil ang saya,

0: 빵짱 예민촌.
1: 야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인데 스쿨 스플라이스 빵가 온가 가미 쓰바나이.
0: 빵짱 예민촌.
1: 뭐 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강방한 바가이 사카로와카.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사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민촌.
1: 이 mga balaklon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makla ko dami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a kape?
2: Ang pinaka-isog mo ng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, hindi pa lang kong ipaglaban.
3: Hot Dog!